0: 스타전.
1: 네, 선생님, 그 분.
2: 선생님,
0: 신화 광고사.
3: Engine 41, Spark Fire Main Assignment, Medical Emergency, 2202 Los Altos Parkway, Renowned Urgent Care Los Altos.
4: 72 Reno.